0: 라는 거요.
1: 쳐요. 취소하라 그러는.
0: Roger, building secure, we'll be 21.
1: Get ready to go.